0: 아래 쪽. 난 스톱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알아봤어.
1: 미안도야. 너 왜 이렇게 나빠?
0: 디스라클 라민 야말.
1: 소파 고에 아구라 그나.
0: 저 블록 아빠 니 로.
1: 야 Allah, 이 기름목 이 기야.
0: 오라 오라 로봇 그래. 탄안구 양 탄안구 로.
1: 디디 그나 다 줄로 아예.
0: 탄안 생기 양.
1: 오빠 이 기야.
0: 이 기간 디노 랑 타올무. 여기 버치 양. 아빠 이제 가빠 줄게.
1: apa tuh yang gue mikir kui?
0: Aku pengen gue kue keliling dunia.
1: Aku bayang daerah tahu yang.
0: Moga-moga ada yang luar negeri ya pergi ya sugi terus yang luar negeri ya.
1: Amin.
0: Coba kelilingnya. Happy visit.